스위스 알프스의 청정 자연 속에서 나는 노래한다. 내 목소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의 허브로 만든 노래한다. 내 목소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의 허브로 만든 노래한다. 내 목소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의 허브로 만든 노래한다. 내 목소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 노래한다. 내 목소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의 허브로 만든 노래한다. 내 목소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의 허브로 만든